네. 우리 꽁치님 덕분에 간만에 잘 들었습니다. 세인트의 여우란 노래는 예전에 많이 나왔을 때 틀었었는데 최근에는 안 들어봤던 것 같아요.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비즈맘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도경수의 팝콘, DK의 별이 될게, 영덕스 그룹의 질투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비즈맘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좋은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전해드립니다. 영턱스 클럽의 질투부터 전해드릴게요.

네, 언제 들어도 좋은 노래들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신작년에 우리 흑장미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어제 에어컨 교체하고 베란다 정리하고 버리고 했더니 힘든 아침입니다. 그래도 반신욕하고 잤더니 덜 아프네요. 잘 들어요 하시면서 박세정의 나의 멸망을 꿈꾸는 너에게 그리고 에코비의 우리가 헤어진 이유 이후에 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세 곡을 청해 주셨습니다. 그쵸, 베란다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죠. 저도 작년에 베란다 청소를 며칠 동안 했어요.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놓는데 한꺼번에 못 버려가지고 장미님 고생하셨습니다. 토닥토닥 해드립니다. 오늘은 푹 쉬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이후에 다 괜찮을 거야. 다 신곡이죠. 노래도 다 괜찮네요.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노래 알아서 참 좋았습니다. 제 시간의 마지막 신청곡 청해 주셨어요. 행복해져라 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비아이의 긴 꿈, 베네볼의 넌 내게 행운이자 행복이었어, 아홉의 잠든 일기장. 아,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덥네요. 아로 커피 수혈부터 하네요. 사랑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방송 잘 들을게요 하셨는데 어디신가요? 서울인가요? 서울에는 오늘 33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 커피를 아를 많이 찾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쵸? 그렇지만 그래도 찬 거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몸에 여름에 그 차가운 거를 먹으면 일시적으로다가 기온이 다운된다, 몸의 기온이 다운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차가운 걸 먹고 좀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그만큼은 열을 내기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 더워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 먹으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저는요 그래도 차가운 게 좋아요. 우리 행복해자라니 오늘 하루도 행복해지시길 바라면서 언제나 좋은 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노래 함께합니다.

네, 우리 행복해져라님 신청곡으로 세 곡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노사연 노래로 준비했어요. 신곡이었는데요. 노래 들으면 참 좋아요. 그리고 벤과 럭스미스가 부르는 노래, 니아가 부르는 노래 세 곡 전해드립니다.

네, 이제 달빛사랑이 물러갈 시간 다 됐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바다비님과 즐겁고 편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서울 윗지방은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저쪽 밑에 지방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더운 지역에 있는 분들 그리고 비 오는 지역에 계신 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즐거운 날 되시길 바라면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차차 제게 선물 주시고요. 그리고 추천해 주시고요. 신청란 다녀가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전해드리며 꾹꾹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날씨가 참 좋아요. 시원합니다. 선풍기가 없어도 자연스러운 바람이 온몸을 서늘하게 휘감아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 왔어요. 보고 싶어 하실까봐 왔습니다. 네가 보고파지면 찾아올 곳, 네가 보고파지면 함께할 곳, 네가 보고파지면 찾아올 수 있는 곳, 여러분은 하늘호수 방송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12시까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거고요.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우리 함께 나눠보아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방학이 되면 왜 그런 거 정하잖아요. 계획표. 계획표를 만들어서 그거에 맞게 생활을 해야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계획이라는 걸 아주 가끔씩 세어봅니다. 적금을 요만큼 들고 보험을 요만큼 들고 요거를 몇 살까지 하는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계획이라는 게 정말 쓸데기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컨대 나는 적금을 10년 동안 넣고 싶은데 코로나가 터져서 잘린 거예요. 와, 어떻게 넣어? 들고 있는 보험을 해약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수영을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아, 이걸 또 배워보는 건 어떨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또 계획을 세워요. 근데 몸이 받쳐주질 않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없던 약속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획 따위 필요 없어. 그냥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거지. 그렇게 살다 보면 배짱이가 되는 거예요. 아, 인생이라는 거 정말 너무 어렵다. 그냥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려야겠다. 낭비하지 말고 그리고 무계획스럽게 살지도 않고 그냥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냥 이런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계획대로 살고 계시나요? 요즘 인터넷을 열어보면 와, 삼성전자가 이만큼 올랐대. 뭐 누군가는 성과금을 이만큼 벌었대. 누군가는 차를 샀대. 누군가는 집을 살대. 막 그런 이야기 할 때 나도 그때 사둘걸. 모든 사람이 비슷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운이라는 게 있고 또 운명이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운명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만들어내고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발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정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열심히 이야기 나눌 예정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2시간 달려가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바다비님을 좋아하는 분이 더 많이 생길 테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와, 바다비님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나 반겨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겠죠. 어제보다 오늘, 예, 그리고 오늘 더 충실한 바다비 가요 FM 12시까지 우리 함께해요.

필사마님 게시판 첫 번째 손님으로 오셨고요. 고맙습니다. 신청하신 노래 걸스데이 반짝반짝 소녀시대의 힘내 준비해드렸어요. 꽁치님 안녕하세요. 저희 집은 지금 이래저래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시간이 지나가기 좋아서 분위기가 조금은 소강 상태여서 다행인 듯 합니다. 그래도 갈등 양상을 보이는 날이니까 까이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할 듯 합니다. 바다비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좋은 오전 시간 보내세요.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뭐 딩크족 다양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황혼이혼 이게 굉장히 또 유행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신혼이혼이 또 유행하고 있대요. 4년 안에 이혼율이 그렇게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호적 빨리 올리지 말라고, 혼인신고 빨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법적인 분쟁에 이제 휩쓸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굉장히 늦게 해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가족 간의 갈등은 어느 집이나 다 있죠. 돈 때문에, 의견 차이 때문에, 살아왔던 생활 환경의 차이 때문에 내가 옳고 네가 옳고 옳고 그름을 서로가 정의하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갈등 양상은 어느 집에나 다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비단 집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눈뜨고 살아가는 그 평생 동안 이 갈등이란 녀석은 뜰려 뜰 수 없는 그런 친구 같은 느낌마저 들 지경인데요. 여튼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강강약약. 강한 사람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약한 사람은 짓밟으려 하는 요즘 양상이 굉장히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굳이 싸워도 되지 않다면 피해라 라는 말이 옛날 말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요즘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교육을 아이에게 하시겠습니까? 할 말은 다 하고 살아, 참지마 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저는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참으면 바보로 알고 참으면 짓눌러려 하고 참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할 말을 좀 합니다. 됐거든? 너나 잘해. 그렇게요. 그러면 세 번 짓밟힐 걸 한 번 짓밟히고 또 짓밟히지 않고 조금 더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더라고요. 삶을 살아가는데 정답은 없지만 참고 사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꽁치님께서 주신 곡들이 약간 좀 예스러운 노래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듣기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페이지의 Say Goodbye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미스트롯에서 유미 씨가 나왔어요. 그 유미 씨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마리아도 그렇고 뭐 그 이 노래들이 잔잔한 노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음악 특색이 굉장히 좀 약간 달라져서 오늘 들은 유미의 추억은 시간이 이 노래까지가 딱 듣기 좋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요즘 부르시는 노래는 약간 좀 과하다? 괴기스럽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신청하신 노래는 예, 옛날의 유미 씨를 다시 한번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바다비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신 우리 행복해져라님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목이 타서 계속해서 드링킹 중이네요. 저 곧 있으면 백수 될 예정이에요. 본의 아니게 갑작스레 그렇게 되었네요. 잠깐 쉬라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 쉬면서 새 직장 찾아봐야죠. 바다비님 목소리 들으며 힘내보렵니다.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그 사는 데 있어서 쉼의 시간이 각자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일 시작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집에서 재택근무 한 15년 정도 하다가 이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 생활의 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 아프면 출근할 수 없고 아프면 일할 수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건강해지는데 굉장히 좀 좋은 게 직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고 또 덤으로 부수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또한 좋지 아니한가. 백수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약간의 대기하는 시간 그리고 또 다른 터닝포인트라고 해야 되겠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좋은 곳에 있다. 내가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해서 다른 터닝포인트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걸 포기해버리면 늘상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말 그대로 터닝포인트라는 그 말 자체가 어쩌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0: 계기가 될 수 있는 계단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행복해져라님의 닉네임처럼 잠깐 쉬고 그 쉬는 시간 동안에 오늘보다 더 나은 그리고 어쩌면 행복해져라님을 더 많이 알아주는 그런 뜻깊은 그런 직장이나 아니면 또 다른 나만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늘 응원합니다. 행복이란 아주 거창한 건 아니래요. 근데 우리가 그 거창함을 쫓기 위해서 늘상 내 곁에 있는 행복을 지나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행복해져라님의 닉네임처럼 행복해질 겁니다. 믿어요.
1: 어떤 미친년이 아무 감정 없는 사람을 15년 동안 기억하고 걱정하겠냐.

여러분, 공지입니다. 참여해주세요. 6월 16일 개국 방송 예정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이고요. 하루 종일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흑정미님이 어찌나 바쁘신지 언니. 네. 6월 16일 개국 방송 예정이고요. 저희 방 자키님들이 거의 모두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이라 특별한 일 없으시면 많은 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애청자분들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호수의 하고픈 이야기를 녹음해서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너무 길면 안 돼요. 간단한 녹음분과 신청곡을 적으셔서 흑정미님에게 쪽지로 주시면 됩니다. 정성 가득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송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가능한 많이 송출해드리겠지만 그 중에 세 분을 선정해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6월 10일까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6월 12일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예, 흑정미님에게 쪽지로 파일 간다라고 하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녹음을 방송으로 이렇게 녹음하는데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건가요? 그러면 목소리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 하늘호수 작기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나 뭐 다른 기능을 넣지 않아서 목소리가 거의 다 똑같거든요. 전화하면 그냥 똑같은 전화 목소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흑정미님께서는 제가 전화를 하면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네 언니 네 언니 이렇게요. 그래서 처음에 그 흑정미님 봤을 때 방송을 볼 때도 저렇게 좀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그렇게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와우. 목소리에 나 누구예요? 라고 이름도 알려야 되나요? 흑정미님에게 이렇게 쪽지로 보내주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고요. 대부분 뭐 누구예요까지는 아니어도 사연 하신 다음에 누구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 자키님들이 전달해드리면서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흑장미님에게 쪽지나 공지 밑에 리플 달아주시면 거기에 답글 달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하늘도 아미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도 앙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퓨라비다님, 제가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익명이라고 하실 건가요? 이왕이면 닉님을 밝혀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제 목소리를 알지만 저는 앙님의 목소리를 모르잖아요. 저는 하늘도 아미님의 목소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 피라비다예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오 좋을 것 같아요. 잊지 마세요. 기억해 주세요. 6월 16일 개국방송 예정이고요. 저희 하늘호수 거의 모든 자키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연은 6월 12일까지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녹음을 어떻게 하나요? 궁금하신 분도 역시 흑장미님에게 질문이나 리플 달아주시면 정성스런 답글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을 겁니다.

오셨군요. 잊지 않고 늘상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정인의 오류막길, 키토블리ER의 고민중독, 핑클의 블루레인 세 곡 주셨고요. 제가 정인의 오류막길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이라 바로바로 전달해드렸고요. 지금 막 핑클의 블루레인 함께 했습니다. QWER의 고민중독, 제가 CD를 사놓고 까먹었는데 곧 준비해드릴게요. CD 가게에서 CD를 사왔는데 제가 기억이 이렇게 곧 준비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와우님 안녕하세요. 잠이 부족해서 좀 더 자고 일어났어요. 개운해졌어요. 간단히 뻥튀기 3개 먹었어요. 어렸을 때 하얀색 동그란 뻥튀기를 낱개로 팔았잖아요. 하나에 10원이었던 기억이 나네요. 먹으면서 잠시 추억여행을 했어요. 진짜요? 저는 뻥튀기 기억은 나지 않고요. 그냥 뻥이야 쾅 이라고 하면 그 하얀 쌀밥이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은 그 네모난 통에 아이스크림이 나무 막대기 안에 있는 팥돌이, 아 저는 그게 50원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의 기억이 더 오래된 걸까요? 어제 우리 2호가 유튜브로 영심이 만화를 봤나 봐요. 엄마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로 곤충 채집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땐 말이야 방학 때 방학생활과 곤충 채집 일기 쓰기는 기본이었지 하면서 옛날 이야기 해줬어요. 검정 고무신 그때 시절이라며 되묻더라고요. 그땐 아니지만 그때의 삶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했어요. 우리 2호랑 옛날 이야기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립네요. 그때 그 시절.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땐 그랬지. 제가 살고 있던 아주 어렸을 때 곳은 앞에 감나무가 있었어요. 아, 그 감을 지금도 굉장히 제가 엄청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거든요. 감나무에 열린 홍시를 따먹으려고 끼어이 끼어이 올라가서 뚝 떨어졌죠. 예, 그다음부터 저는 고소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무섭고,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머릿속에서 떨어졌던 기억이, 어지러지라면서 떨어졌던 기억이 있어서, 여튼, 또 그런 기억, 그리고, 제가 좀 약간, 날쌔고 말갈량이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검정색 튜브 있잖아요. 그냥 속옷바람으로 검정색 튜브 들고 계열가에서 놀았던 그런 기억. 곤충 채집이나 이런 거 저는 방학 때는 잘 안 해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방학 숙제는 그닥 많이 안 해갔고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제가 잠자리 하나는 정말 끼똥차게 잡았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아빠랑 친하지 않았던 아빠가 참새를 한 마리 잡아다 줬어요. 그리고 팔목에다 참새를 묶어줬죠. 대창머리에 앉아있었는데 참새가 날아가는 바람에 뒤로 가다가 얘 뒤로 넘어졌는데 이마가 깨졌어요. 여튼 어렸을 때의 기억은 그런 기억이 좀 있고요. 그리고 늘상 아팠던 것 같습니다. 늘상 아파서 집에 좀 많이 있었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오늘 막 새록새록 올라오니까 아, 할 말 많은데 아, 놀이 들어야 되겠다. 박학기가 불러요. 비타민 듣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꽃미남님 자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바다비 누나. 아침 9시, 10시에 출근하면 밤 12시쯤 퇴근하는데 밥 먹고 콩이 산책시키고 식구하면 늦게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많이 힘들어요. 피곤한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근, 근데 밤에 산책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이가 혼자 있으니까 좀 약간, 여튼 저도 강아지 산책에 정말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오늘 아침 5시 반에 수영장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 산책으로 다시 대신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살살살살 걷기 한 40분 정도 했거든요. 아침마다 이렇게 매일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다 이럴 때는 몸속에 영양분이 많이 적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활력 에너지를 드시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아픈 분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약국에 심부름을 좀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약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활력 에너지, 그 여러 가지 영양제 드실 필요 없고 그냥 좋은 거 하나 드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예컨대 비타민 D, 약 먹는 것보다 햇빛 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진짜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받으면 그 비타민 D를 병원에서 추천해주는 약이 있는데 그걸 드시면 그냥 효과가 어느 정도 난다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밀도가 낮거나 골다공증 증상이 있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것도 좋다라고 합니다. 또 그 추천해주는 영양제 중에 큐업이라고 있거든요. 수험생 영양제라고 해서 이 큐업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똑똑해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그 활력적인 에너지가 들어있어서 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드시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격대는 좀 있지만 이런저런 영양제를 골고루 드시는 것보다 큐업 하나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공복에 드시면 더 좋습니다. 비타민 영양제 대부분 언제 드세요? 꼭 그 요즘에 그 재민이라든지 AI 되게 많잖아요. 영양제를 한꺼번에 드시는 것보다 언제 먹는지 좋은 시간대를 맞춰서 드시는 게 이왕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재민이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민이를 좀 많이 믿는데 근데 재민이가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영양제나 이런 거를 시간대를 알려주는 건 재민이만큼 똑똑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아무 때나 마구마구 이것저것 드시지 말고 물어보고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영양제 많이 많이 드시는 거 별로예요. 하나만 드세요. 시정원 씨 노래입니다.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더너츠의 내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들어요.

5월 중순쯤부터 굉장히 아팠어요. 굉장히 아파서 그 하루 한끼 간신히 먹었거든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면 배가 정말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증상이 어때서 오셨나요? 선생님, 배가 정말 찢어질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한 번씩 웃으시더니 배가 찢어지셨나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좀빵 터졌죠. 아직까진 찢어진 것 같진 않지만 찢어질 것만 같아요. 예, 그래서 일주일치 약을 받아왔죠. 그리고 또 제가 아픈 분들과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막 이런저런 약들

를 좀 많이 알거든요. 거기에 대고 또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제가요 알마기를 좀 먹고 밥을 먹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 약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처방을 잘 안 해주셔서 근데 정말 바로 한 달분을 주셨어요. 나오면서 회사 동료에게 전화했죠. 야, 나 그거 한 달분 받았다? 내가 너 10개 줄게. 그래서 10개 나눠줬어요. 또 둘이 똑같이 네가 더 아프냐 내가 더 아프냐 약간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받았냐? 언니가 이거 약도 일주일분 받았다? 언니가 이틀분 더 줄게. 라고 해서 약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픔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회사가 근무할 때는 좀 약간 빡세게 하고 놀 때는 또 많이 노는 편이어서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무가 쫙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아프잖아요. 꼭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꼭 머피의 법칙처럼 병원에 가야 될 때는 근무 시간이 빼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여튼 그래서 약 나눠 먹고 이제 조금 괜찮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뭔가 먹는 게 좀 약간 이제 좀 무서워진 거죠. 그래서 하루 한 끼 먹다가 요즘에는 이제 두 끼 정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뭘 먹을 때마다 이거 먹고 또 아픈 거 아니야? 이거 먹고 또 아픈 거 아니야? 약간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났는데 아 몸이 좀 뭔가 으슬으슬하면서 그래 지금 아 무언가가 다 무너졌구나. 그래서 지금은 수영장을 갈 때가 아니야. 오늘 내일 쉬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수영장을 좀 안 갔거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병이 그런 것 같아요. 참으면 참을수록 더 아프지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가 아프시고 지금 머리가 아프시고 지금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병은 초장에 잡아야 된다. 뭐 마음은 감추는 건 괜찮은데 병은 감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몸이 말해요. 너 아프거든? 나 좀 어떻게 해줘?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프시면 바로바로 병원 가셔야 합니다. 꼭이요.

오늘은 다음 방송 12시 스타빈님께서 방송 준비하고 계시고요. 예. 하늘호수 방송국의 이쁨을 담당하고 있는 이쁜돌님. 예, 저는 평범, 보통,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할 때 약간의 그 평범, 보통. 예,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살면서 못생겼다 소리는 대놓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못생겼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평범하다, 보통이다. 예, 그렇게 부르짖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 다빈님 섹시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믿어주세요. 뭐 홍치님, 거리님, 서그리님 계시고요. 서그라 믿지? 비주맘님 계십니다. 아, 왜 이렇게 거짓말하면 자꾸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봐서 더더더더 좋은 혁이님,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겁나게 바쁜 척 하시는 점누문 원사장님, 하늘도 어미님, 필사마님 계시고요. 오늘 앙님 쉬는 날이라고 하시네요. 편안하게 쉬시는 날 되시기 바라고요. 꽃미남님 식사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아, 저를 36.5세로 만들어주신 우기님 잘하고 계시고요. 아, 러브댕이님, 댕이 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네, 저희 집 댕이는 요즘에 네칼라고 있거든요. 네칼라고 있어서 굉장히 좀 짜네요. 타미님 계시고요. 꼬맹이 정이님, 비주맘님 추천 눌러주셨고요. 고맙고요. 흑장미님께서

저한테 지금 제가 터보님이 저한테 섹시라고 안 하고 땡띠라고 하거든요. 지금 땡띠 크크한 거 지금 언니한테 지금 반항하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난닝구님 계시고요. 남마비타밀 부처님 계십니다. 우야님 계시고요.

네, 아, 확실히 키가 커야 몸매가 예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다른 때는 별로 부럽지 않은데 수영복 입었을 때는 예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같이 수영하는 분 중에 키가 좀 약간 작은데 수영복을 입었을 때 약간 좀 이쁜 몸매도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흑쌤님 수영복 얘기하니까 갑자기 바깥에서 선거 유세하네요. 나한테 조용히 하라는 건가? 뭐지? 흑쌤님 저희 동네에 선거하시는 분들 풀어두신 건가요? 뭐지? 예, 불타는 감자님 계십니다. 늑대와 추물님, 악님, 선일의 추억님, 그리고 김호우누님 안전운행 하시기 바라고요.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졸지 마세요. 그리고 과속하지 마세요. 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날자님, 당당님, 사기꾼님, 노블엔젤님, 나만의 거리님, 그리고 빈 없는 무명님, 낭만 늑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낭만을 가진 늑대는 어떤 느낌일까요? 자유분방? 그런 느낌인 건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버드나무 순님, 원투파더님, 청산관라님, 쉐도우님 잘하고 계시고요. 이제 곧 점심시간 남았습니다. 점심식사 맛나게 하시고요. 12시까지 전 함께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바다비고요. 다음 방송 스타비님께서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 게시판 데이트 지금부터 스타비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약간 햇살 아래에서 눈을 못 뜨거든요. 그리고 그 햇살이 오래 있으면 약간 어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서 그 오랫동안 있고 서 있고 이러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사실 외출 자체를 좀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여름이 저에게는 정말 고역인데, 근데 그게 또 참 희한한 게 회사에서 일할 때는 햇볕 아래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냥저냥 어떻게든 또 버티고 일을 하더라고요. 정신력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말입니다. 여튼 이제 햇볕이 쨍쨍, 모래알도 반짝, 그런 날만 남았네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아, 정말 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여름 시원함,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신나는 노래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또 풀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방송 스타비님께서도 여러분들과 즐겁고 시원한 시간 만드실 예정이니까요. 게시판 데이트에서 많이 많이 참여로 부탁드립니다. 자, 신청하신 곡 한 곡 남아있어요. 큐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바다배 가요 FM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우로스의 꽃 스타비님과 더더더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다음 주에도 우리 행복하게 즐겁게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함께 헤쳐나가 보아요. 점심 식사 만나게 하시고요.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마웠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참 소중합니다.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더 배우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요. 그런데 가끔은 그 욕심이 너무 앞서서

오히려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차 한 잔을 우릴 때도 그렇다고 하죠. 좋은 찻잎이라도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우리면 향은 사라지고 쓴맛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도 비슷한 것 같아요.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면 즐거움은 줄어들고 부담만 커지게 됩니다. 어쩌면 능률을 높이는 비결은 무조건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속도를 찾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너무 조급하지 않게 여러분만의 좋은 온도로 하루를 우려내 보시길 바랍니다. 2026년 6월 2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바다비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해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부산은 비가 옵니다. 폭우는 아니지만 제법 내립니다. 이럴 때는 비노래를 들어야 제맛이죠. 촉촉하게 내리는 비와 함께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피사마님 신청곡으로 정인의 장마, 박서정, 비와 당신, 아이유 레인드롭 함께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운치가 있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편안하고 그리고 또 운치 있는 그런 분위기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필사마님의 신청곡 함께 했고요. 꽁치님의 신청곡도 전해드렸습니다. 보석순의 청바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 그리고 아이콘의 죽겠다 전해드렸어요. 약간 머리가 아픈 하루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비가 내려서 또 습한 그런 날인데요. 햇살이 약간 비추니까 더워서 커튼을 치고 대기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고요. 행복하고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네, 이렇게 아랫지방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물론 온 세상에 수분이 이제 네 뿌려지니까 되게 좋기도 하면서도 활동할 때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만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차라리 그냥 잘 때 밤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비가 오는 날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도 촉촉하게 적셔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곡 잘 들어봤고요. 즐거운 시간 이어가세요.

0: bienvenue.
1: 날씨가 점점점 더 더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6월부터 8월까지 잘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셨는데요. 꽃미남님, 네, 이제 곧 있으면 성수기잖아요. 물론 성수기인 만큼 눈꽃 뜰새 없이 바쁘고요. 그리고 또 아마도 배달하시는 동안 그 마시는 물의 양도 엄청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힘내봐요. 파이팅! 유화정의 유화정이라고 주셨는데요. 제가 준비한 곡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예랑의 제자리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카루스 원희의 곡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주 한여름보다는 조금은 서늘한 그런 오늘이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이어가 볼게요.

행복해져라님의 신청곡 준비합니다. 오늘 점심은 에그드랍 샌드위치예요. 점심 먹으면서 잘 들을게요. 사비님도 맛점 하세요 하셨습니다. 저는요, 오늘 방송 오기 전에 냉면을 하나 삶았어요. 항상 고민이잖아요. 물냉 먹을까, 비냉 먹을까 하다가 비냉을 먹었는데, 아, 물냉 먹을 걸 하고 조금 후회했어요. 네. 다음에는 반반으로 먹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집에서 또 해먹기에는 반반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 선택해서 먹곤 하는데, 어쨌든, 네. 다음번에는 물냉을 먹으려고 합니다. 10cm 고장난 걸까? 정승환의 에필로그, 엠플라잉 행복해버리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사비님. 밥 시가 왔습니다. 오전 일 마치고 이제 냉장고를 열어요. 어제 먹고 남은 오삼불고기가 있어서 오삼불고기 덮밥 먹으려고요. 맛있는 거 드시네요. 맛좀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와우님 신청곡 게시판 다녀가셨습니다. 리쌍의 러쉬 그리고 거미의 어른아이, MC몽 죽을 만큼 아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맛있게 다 드시고서 정리하고 계시겠네요. 아니면 차 한잔 하고 계실까요? 즐거운 오후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신청곡을 함께했습니다. 샤크라의 Hey You, 클레오의 Ready for Love, 그리고 이정현의 와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음악을 들으면서 어느 지방은 지금 비가 오고 또 어느 지방은 햇볕이 쨍쨍한데 이 댄스 음악과 그리고 비와 관련된 발라드가 마구마구 섞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가요?

스타비의 가요올릭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이쁜 돌림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홀릭.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쁜 돌입니다. 오늘 제 바뀐 포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무당이냐고 하십니다. 무당 아닙니다. 이쁘기만 하구만. 앞전 방송 스타비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저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미국의 작가이자 인간관계의 대가였던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길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짧은 말이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부족한 것에 시선이 머물곤 합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현실에 속상해하고 왜 나만 이런가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세상을 조금만 넓게 바라보면 지금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마음껏 들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오늘도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행복이 찾아와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거창한 모습으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별일 없이 지나간 하루, 가족과 나눈 짧은 안부 전화 한 통, 맛있는 커피 한 잔, 소중한 사람과의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행복은 그렇게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불평만 하며 살아가면 늘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보면 삶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충만해집니다. 나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하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평범해서 더 소중한 이 하루를 행복하게, 더더욱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첫 사연으로 아니님 다녀가셨습니다. 하이 돌루나, 정말 오랜만입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해요. 이렇게 예쁜데 목소리까지 아름답다니. 오늘 바오가 안 다녀가더니 앙이가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쁜 돌루나의 목소리 듣고 좋은 기운 받아갑니다. 어울리는 노래를 찾지 못해서 한 곡만 신청했네요 하시면서 순순이의 노래 신청하셨어요. 이 노래 듣고 제가 한 곡도 선곡했습니다. 그 노래까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고기 파는 A입니다. 일본 쪽 태풍 영향으로 날씨가 아주 후덥지근합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온다고 하네요. 태풍이 와도 어여쁜 돌루나는 돌아다녀도 됩니다. 무거우니까. 네가 날 모르는구나. 자, 오늘 신청곡 세 곡은 꼭 필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주 열심히 연습하는 노래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꼭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탬버린 준비하세요. 자, 신청하신 세 곡 중에 두 곡 나갑니다. 절대로 댄스곡은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방송국에서 CJ가 되셨잖아요. 아무쪼록 그곳에서 꿈을 활짝 펼치시길 바랍니다. 자, 연이어 꽃미나님께서 슈가맨에 나왔던 곡들을 청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너무 덥지만 안전운전 하시고 다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두 분의 신청곡 연이어 듣고 저는 잠시 볼일 보고 오겠습니다.

사람을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 가능성을 키워줍니다. 특히 스스로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넌 정말 멋진 사람이야. 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믿어줄 때 용기라는 게 생기고 그 용기라는 게 생기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행동들이 쌓이면 결국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인연은 나를 바꾸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저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가 더 좋아진 것 같아. 예전보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도전하게 됐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내 삶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곁에 있을수록 더 나은 사람이 되고 함께할수록 더 큰 꿈을 꾸게 만드는 사람. 어쩌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평생 곁에 두고 싶은 인연이 아닐까 싶네요.

이쁜 돌림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행복해져라님 다녀가셨습니다. 맛점 하셨죠? 여유로운 오후 시간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이런 여유 오랜만에 가져보는 것 같네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왜 퇴사를 앞두고 계시는 걸까요?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열심히 일한 당신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아프지만 아니시면 여유가 있으실 때 아무 생각 말고 쉬십시오. 여지껏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졸리고 따분할 수 있는 시간에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신나는 곡 세 곡을 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저희 방송국 6월 16일이 개국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방송국이 아닌가? 갑자기 의문이 드네요. 여튼 그날에 잠깐만요. 방송국에 하고 싶은 말이나 뭔가 이 말을 전했으면 하고 싶다 하는 말이 있으면 저희 방송국 흑장미님에게로 녹음 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여셔서 음성 녹음을 하셔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녹음을 해서 흑장미님께 보내주시면 6월 16일 그날에 본인의 음성이 하늘호수 방송국 방송으로 전해질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고 누군가 내 노력을 인정해주길 바라며 칭찬 한마디에 기뻐하고 무심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기도 하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의외로 나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삶을 살아내기에 바쁘고 각자의 고민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내 기분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립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고 누가 나를 비난하느냐에 따라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박수가 없어도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관심이 없어도 묵묵히 하고 결과가 늦게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남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확신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선택하고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한 번뿐인 내 인생에 대한 가장 큰 예의가 아닐까 싶네요. 남의 시선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멋진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늘호수 방송국 청취자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신청곡 사연입니다. 와우님 다녀가셨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돌림께 비나이다. 점심은 드시고 오셨나요? 벌써 2시입니다. 장 보러 가야 하는데 메뉴를 못 정했어요. 일단 우리 2호가 수팸을 구워달라고 했는데 그것 외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트 한번 돌아보고 올게요.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김치를 어떻게 해보죠. 저도 뭐 고기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김치 돌돌 말아가지고 김치찜 같은 것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홍진경이 그것도 했잖아요. 제가 다른 분한테도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그 참치 넣고 오이 썰어 넣고 깨소금 부셔서 비벼가지고 조미김에 싸먹으면 참 맛있다고 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대화방에서 한창 맛있는 음식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구운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생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튀긴 거나 삶은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각자 입맛에 맞게 저녁 맛있게 드셨으면 합니다. 보양식이니 뭐니 해도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게 제일 몸에 좋은 거 아닐까요? 자, 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이어질 악마님과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목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즐거운 휴일 되세요. 선거 꼭 하시고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바이바이.

네,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뭔일 있었나요? 뭔 일이 있었는 것 같아요. 전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제 잘못 아니에요. 갑자기 서버가 끊겨가지고 저 당황했습니다. 네, 우리 이쁜 돌님께서 전방송을 해주셨는데, 다행히 자리에 함께 있어서 다시 서버를 잡고, 다시, 제가 다시 서버를 잡았던데, 선곡이 죽이네요, 눈물. 아, 그러게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왜 이러지? 내가 잠이 덜 깼나? 할 정도 눈물이 날 정도로, 당황했는데, 그 눈물놀이 한국으로 해서 대망의 우승컷을 줬군요, 제가. 하루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면, 사고를 치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출까요? 손가락에서 가시가 돋출까요? 아, 그러므로 해서, 오프 멘트가 좀 늦어졌는데, 우리 이쁜 돌님, 다시 한번 수고 많았고요. 고마워요. 생이에요. 네, 내일, 중요한 날이잖아요. 꼭, 확인 사살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출발해서, 7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천국을 함께 할 텐데, 비가 오는 지역도 있죠. 날씨가 후덥지근합니다. 기분이 막는 상큼하게 보내시고요. 아이들에게 제가 말을 뱉으면 안 돼야 된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무 뜻 없이 던진 말이 아이한테는 깊은 고민에 빠지나 봐요. 요 며칠 장을 안 봤더니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어떡하지? 오늘 먹을 게 없어. 뭐 먹지? 이랬더니 엄마 돈이 없어? 이러는 거. 엄마 돈이 없어. 그랬더니 뜬금없이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 수학여행 못 가는 거야? 수학여행 철도 아닌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수학여행은 안 가거든요. 그 말에 당황을 했어요. 왜? 했더니 아니 집에 돈이 없으면 수학여행 못 가는 애들도 많고 그중에 나도 하나인 거야? 이러길래 아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고대도 엄마 돈이 없어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엄마 돈 많아 그 말도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냥 너는 열심히 해. 그다음 엄마가 힘들게 돈을 벌어서라도 너를 가르쳐 줄게. 차라리 그 말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돈 많아 그러면 팍팍 씁니다. 또 돈이 없어 그러면 엄마 나안 쓸게. 역시 애들은 엄마 아빠의 말 한마디에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주변인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같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말 한마디에 웃고 울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상대방으로 인해서, 듣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분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한도로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우리 좋죠? 어떤 님이 그럽디다. 악마 누나님의, 악마님의 댄스곡은, 선곡이 참 좋다고. 발라드는 안 그래요? 발라드도 좋지 않나요? 전 나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탁월한 선곡으로 세곡 듣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꽃미남님께서, 안녕하세요, 악마 누나. 오늘은 우리들의 발라드 OST 신청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화이팅! 해주셨는데, 한참 우리들의 발라드, 곡들이, 리메이크된 곡들이, 좋은 곡들이 참 많아서 전해드리곤 했었는데, 요즘 한동안 안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꽃미남님께서 청해주셨네요. 네. 제가 송지유가 리메이크한 곡을 참 좋아하는데, 미소를 띠으며 나를 보는 그 모습처럼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리메이크를 해도 잘 어울리는 가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제가 리메이크 곡을 하면 꼭 자주 전해드린 곡들이 몇 곡씩 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네 전해드리려 할게요. 요즘에 신곡보다는 리메이크 곡들이 옛쪽도 새록새록 돋아나면서 듣기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 꼬미남님 어제는 안 보이더라고요. 비도 안 왔는데 저 보기 싫어서 안 들어오신 건가요? 그런 건가요? 아, 저 삐지면 오래 갑니다. 아무튼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월이에요. 네, 봉금날이죠? 이번 주 금요일, 매주 금요일이 봉금날이었던가? 6월에 목표치를 세워두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또 고생을 해야 되는 우리 꽃미남님, 항상 건강, 더위 잘 챙기시고 행복한 행운을 우리 꽃미남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하루하루 매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네, 우리 꽃미남님의 청곡 잘 듣고 나왔습니다. 우리 구름이 썬데이님께서 청해주신 세곡 중에 유채원 곡은 송출이 되었고요. 남은 두 곡과 우리 피스타마님께서 청해주신 곡 중에 트와이스 곡을 함께해서 세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름이 썬데이님 날씨가 후덥지근하면서 덥죠. 물은 0칼로리래요. 이온 음료보다 물을 많이 드시고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행복한 하루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의 사연입니다. 우리들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인, 악마님의 프리스타일 방송 잘 들으며 비 오는 퇴근길을 서둘러 봅니다. 비가 오나요? 제가 있는 곳 후덥지근한데 오늘 비 오면 안 되는데 장마 기준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이 비가 내리나 봅니다. 개인 곳도 있고 아직 까지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비 피해 없이 장마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필사마님 청해주신 곡 마저 전해드리고요. 남은 시간도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행복해전화님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악마님 안녕하세요. 퇴사 준비하려고 4대 보험 납부하긴 해보니까 올해 미납이 있어서 머리가 아파요. 급여에선 다 공제해놓고 회사에서 체납된 상태예요. 여유로운 시간 보낸다고 좋다고 했더니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생겼네요. 회사에서 여유로운 시간 보내는 걸못 보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해결하라고 일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아, 그래 안에도 보름 정도 남아 출근이 있다고 하는데 띵까띵까 노는 걸못 보는 거죠. 퇴사할 때 퇴사하더라도 일은 마무리해라. 일거리를 만들어줬다 생각하시고 어쨌든 회사에서 체납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납부는 해야 될것 같은데 설마 우리 행복해라님의 주머니에서 납부해야 되는 상태까지 올수 있을까요? 네, 부디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퇴사 전에 해결해야 될 텐데 웃자죠. 근데 체납된 상태가 1회인지 2회인지 몇 회인지까지 금액에 따라 좀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좀 불안불안하실 텐데 좋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퇴직금은 나오겠죠? 그러겠죠? 여러모로 우리 행복해져라님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마음을 비워놓고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잠시 잠시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회사 상태가 어렵다 보면 아무래도 근무하셨던 분의 직원이나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도 회사 측에서도 많이 고민될 것 같은데 부디 좋은 방안으로 해서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마님 퇴근까지 방송 잘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들으면서 머리 짜매면서 네, 해결할 일들 하나씩 하나씩 하시는 우리 행복해져라님 역시 프로답군요. 네, 행복한 저녁 시간, 오후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퇴근 시간 5분 전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네, 우리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마님. 덥네요. 공기가 더워요. 마트 가서 고무장갑, 감자, 두부, 수박 담아왔어요. 요즘 수박 한 통에 비싼 건 3만 원도 하고 세일하는 건 2만 몇천 원씩 하고 하더라고요. 네, 있는 집이라 다르군요. 참치김치에 감자조림, 스팸 구워 먹을 거예요. 악마니도 방송 마치고 맛점 하세요. 내일 투표네요. 저는 사전투표해서 직후 갈 거예요. 더워서 못 나가겠어요.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목요일에 만나요. 감사해요, 악마님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내일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동생에게 빌 붙었어요. 내일도 쉬는데, 나 고기 먹어주면 안 돼? 했더니 오늘 고기 먹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어제도 가서 그냥 분식류로 해서 저녁을 때웠는데, 오늘은 고기로 해서 저녁을 때워야 될것 같아요.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배에서 밥 달란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내일 중요한 날이죠. 여러분의 한 표로 인해서, 나라의 일꾼을 뽑는 날인데, 처녀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투표를 해두구만, 안 해두구만. 당연히 국민이라면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해서 안한 적도 있어요. 안한 적도 있었는데, 매번 회사 다니면 그 투표했다는 인증샷을 날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매년 했는데 안할 때도 안할안한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처녀 때.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귀찮아도 찍어야 한 표, 소중한 한 표를 찍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훗날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찍고는 있는데 그래도 내일 투표 날을 떠나서 쉬는 날이니까 오늘 여러분의 퇴근하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 응원하는 당이 있겠죠. 투표 해주시고 투표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는 아무래도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으니까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뭐 지역 감정 뭐 이런 거 없이 아, 이 사람이면 정말로 잘할 것 같다 하는 일꾼을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이 지역은 여기니까 이 사람을 뽑아야 돼. 여기는 여기니까 이 사람을 뽑아야 돼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뽑아서 경제가 살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행복해질 것 같은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해서 우리 내일 소중한 한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와우님께서 청해주신 곡 중에 일단 두곡 전해드릴게요. 전해드리고 마지막 다른 한 곡은 다음 템포 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사연 나니 한가하니까 저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니까

네, 우리 와우님이 청해주신 곡 Love, Love, Love 안 전해드렸죠? 지금 전해드릴게요. 5시 34분입니다. 다음 방송은 우리 우스님께서 함께해 주실 텐데 아직 시간적인 마감이 있어서 아직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신 분들은 사연난 살포시 다녀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죽음

네, 설마 마지막 사연은 아니겠죠? 마지막 사연인가요? 네, 우리 꿍치님께서 또 잠수 타고 계신 분을 또 불러드리는 충곡을 해주셨군요. 그래서 새 곡을 듣고 사연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꽁키님 반갑습니다. 6시 땡 됐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가벼운 발걸음. 네,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하늘로스와 함께 해주시는 것 또한 잊지 마시고요. 내일 또 휴일이죠. 네, 소중한 한 표. 투표하고 난 후에 행복한 시간들 가족분들과 연인분들과 친지분들과 쭉 이어가시고요. 조심해서 퇴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마님.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 지금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 온난 다녀갑니다. 음료를 마셨는데 그 때문인지 배가 별로 안 고프네요. 그럼에도 야식비를 줄이려면 저녁 식사를 잘 챙겨 먹어야겠어요. 악마님 오늘도 즐겁게 방송하시고요. 편안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세요. 하셨는데 보통 야식은 10시, 막 11시 요때 많이 야식을 시켜 먹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야식을 안 찾게 돼요. 그냥 7시에서 8시 사이에 저녁을 먹고 나면 따로 야식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꽁치님께서는 저녁 식사를 일찍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식을 많이 찾으신 것 같은데, 네, 부대끼지 않게 양 조절하셔가지고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네, 행복한 저녁 시간, 내일도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 아우, 조바가 많이 있네요. 다음 시간, 우리 우스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청곡도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남은 시간에 이제 저희 선곡으로 할 텐데, 좀 신나게 갈까요? 잔잔한 곡들도 많이 나왔고, 또 댄스곡도 많이 나온 것 같고, 적당한 템포로 해서 노래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은 신나는 곡으로 달려봅시다.

네, 6시 23분 저녁들 챙겨 드셔야겠네요. 그리고 또 퇴근하시는 분들 아스팔트 위에서 네, 차가 많이 막힌다고 투덜투덜 대지 말고 네, 그럴 때좀 신호 대기하면서 차 막힘 기다리면서 좋은 음악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선곡을 하다 보니까 그 노래가 그 노래고 들었던 노래 톤또 틀고 그러네요. 사연이 많으면 여러분의 청곡으로 해서 그 시간을 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가할 때는 많은 곡들도 있는데 안 들어본 곡들도 있는데 처음 접하는 곡들은 이 곡이 어떤 곡인가 잘 몰라서 못 전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해드렸던 곡만 재탕을 많이 해요. 그럼 또 재탕을 한번 해봅시다.

네, 25분 남았네요. 성공 이제 두 번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쭉 듣고 우스님 앞으로 예쁜 사연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는 이제 마무리 준비를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우스님과도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쭉 이어가시고요. 내일 푹 쉬었다가 우리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우리는 각자 인생의 주인공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조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주연처럼 끼어들면 안 되겠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때로는 조용히 배경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각자의 자리를 생각해 보는 밤, 우수의 오징어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 처음으로 다녀가신 분은 꽃미남님께서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수님, 우발라디오 OST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꽃미남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는 거에 감사한 마음 가져옵니다. 남은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정해주신 곡 3곡 함께합니다.

예, 신정란의 필사마님 다녀가셨습니다. 7시에 남자 우수님 흐린 화요일 저녁 청란 다녀갑니다. 2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하셨습니다. 피사마님, 오늘 하루도 엄청 수고 많으셨고요. 6월도 멋지게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시간 되시고요. 날씨에 어울리는 곡 청곡해 주는데 함께 들어봅니다.

손인의 총님께서 신청한 다녀가셨습니다. 우수님 안녕하세요. 사연 남겨봅니다. 저번 달엔 역대급으로 배달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내일은 쉬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겠네요. 배달 알바는 명절 이틀 빼고는 쉼이 없네요 라고 하시면서 선인의 추억님 다녀가셨습니다. 선인의 추억님도 항상 안전운전 하시면서 일하시길 바라봅니다. 요즘 졸음이 몰려온다고 종종 그러시는 것 같은데 졸음운전만큼 위험한 게 없으니까 내일 쉬실 때 휴식도 꼭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주신 곡 중일의 일라일라, 인플라잉의 뜨거운 감자, 오마이걸의 여름이 들려 세 곡 전합니다.

예, 신청단의 스윙님 다녀가셨습니다. 다비 누나가 인정하고 또또 누나가 애정하는 의리 아이콘 한우로수 공식 로맨티스트 미나무스님 안녕하세요. 6월하고도 2일이네요. 화요일 오늘도 비 맞으며 근무했더니 찝찝한 하루였습니다. 저녁으로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땡기고 사연난 살짝 다녀갑니다. 방송 감사히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저도 어제 새벽에 비를 너무 맞았더니 하루종일 찝찝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퇴근해서 씻고 저녁 먹을 때 기분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청해주신 곡 함께 들으시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우수님 안녕하세요. 그래도 저녁이 되니까 약간 서늘한 기운도 있네요. 저는 습도가 높아서 불쾌한 날입니다. 우수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투표 전날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여기도 습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시작일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여름 잘 보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꽁치님 오늘도 신청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 시간 하시길 바랍니다. 정해주신 곡 전철민의 고마웠어 안녕, 이만별의 9월 24일, 주대근의 널 보고 듣고 부르고 싶다, 새곡 함께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진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게 관계를 오래가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천단의 여자 백주호님 다녀가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저희 방 오신 것 같은데요. 자주 뵙고 인사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주신 곡 함께 하시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바라봅니다.

예, 지금 시간 8시 2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 시간 신청나는 마감을 했고요. 다음 방송하시는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아의 그대 바보, 황치열의 그런 사랑은 없어, 디셈버의 아무렇지 않게 세 곡 듣고 옵니다.

집안일 해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걸 언제 다 치우나 싶은 것들도 막상 해보면 얼마 안 걸리고 금방 끝이 납니다. 이번 달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시작은 막막해 보여도 결국 다 해내고 무사히 지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6월 잘 시작하시길 바라봅니다. 인인님과 좋은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요. 편안한 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기세요. 인생은 영화처럼.

꽃은 향기로 기억이 되고 사람은 함께 한 시간으로 기억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바쁘게 흘러간 하루였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던 순간이었을 수도 있겠죠. 네, 특히 오늘 밤은 조금은 특별합니다. 내일이 휴일이라서 그런지 마음 한쪽에 작은 여유가 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마치 내일이라는 선물을 미리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반면에 또 내일 쉬지 않는 분들도 꽤나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사랑도 그렇다고 하죠. 거창한 이벤트보다는 함께 걷는 저녁길, 또 같은 노래를 듣는 몇 분의 시간이 더 오래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같은 음악을 듣고 또 같은 감성을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한, 소중한 인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창문 밖으로 불어오는 초여름 바람처럼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편안한 쉼표 하나 놓아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도 좋은 음악과 또 사사로운 행복한 이야기로 함께 두 시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이 밤의 쉼표 이니의 가요 풍경 출발해볼까요? 11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앞전 시간까지는 우리 우수님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휴식이 되는 시원한 저녁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출발해볼까요? 뮤직 큐!

오르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하늘호수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입니다. 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적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세이레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라이브 쪽 역시 인라이브 라디오, 스마트폰으로도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곳, 네, 모두가 알고 계시죠? 네, 인라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니의 가요 풍경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바쁜 관계로 후다닥 다녀갑니다. 수고하시고요. 파이팅! 네, 주말에는 굉장히 바빴을 텐데 오늘 화요일이 주말 같은 화요일이라 오늘도 바쁜 걸까요? 그래요. 아무튼 날이 너무 더워서 고생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랄게요. 네, 신청하신 곡이 추의 1과 2분의 1, 차은우의 질투, 홍지윤 씨의 보랏빛 향기까지 함께합니다.

네, 우리 스위트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고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이니 누나 방긋 하트 꽁. 네, 주말은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네, 저녁 한술 뜨고 편안한 화요일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하루였어. 웃기도 하고 지치기도. 네, 내일은 연장근무가 잡혀 있어서 일찍 투표를 하고요, 출근을 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조금은 선선해서 근무하기 편할 것 같아요. 네, 우리 누나는 내일도 바쁘시려나. 네, 오늘도 반가운 이니 누나 방송을 들으면서 고운 화요일 마무리 해볼게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하트.

네, 남들은 뭐 선거날이라 쉰다고 하는데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다른 사람은 노는데 나는 뭐야? 막 이럴 것 같은데 날씨도 덥고 그래서 근무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은 뭐 특별한 스케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또 내일 돼봐야 알겠죠? 네, 오늘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멋진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 스위트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요. 크르르의 보통의 고백, 시소의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요. 그리고 토미어의 스타트까지 함께합니다.

네,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네요. 이니님 안녕하세요. 집이 노화되어서요. 샤시의 틈에 있어서 모기가 방 안으로 침투를 해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와줘서 길었던 하루의 끝에서. 네, 모기 향을 피우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배도 고파오고요. 모기는 다리 부분에 날아다니고 있네요. 아이고, 오늘은 계란 후라이 해서 부추김치에 밥을 비벼 먹어야겠습니다. 와우, 맛있겠는걸요? 네, 아마 지금쯤 식사를 다 하셨을 것 같아서, 네, 그런가 했더니, 밥을 뭐,

저도 허전해서요. 편의점 털러 가려고요. 그래요. 편의점 가면 뭘 사갖고 올까? 네, 이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밤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꽁치님도 신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너를 꼭 안고서 이대로 시간이 멈추기 기도해. 어떤 내일이. 네, 우리 꽁치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요. 프로미스 나인의 하얀 그리움, 슈가의 사랑한다는 말, 시크릿의 I am in love까지 함께합니다.

0: 생각이. 네,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 하늘호수 방송국 이니에 가요 풍경이에요.
1: 내 마음은 아직 그날에 멈춰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데도 난 그대.
0: 네, 신청곡이 조금 밀려 있어서요. 바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다 기억이 먼저 찾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도.
0: 네, 이니에가 풍경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니님. 네, 부산은 비가 왔습니다. 지금은 그친 상태이고요. 확실히 비가 그치고 탁 트인 시야로 보이는 부산의 야경은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거기에 멋진 음악은 금상첨화입니다. 네, 두 시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우리 필사마님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그래요, 야경은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 대로, 맑은 날은 맑은 대로 참 멋진 그림을 그려주죠.

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아도 음악으로 하나 되는, 음악으로 연결이 되는, 또 음악으로 멋진 시간을 공유하는, 네, 그런 사람들이죠. 네, 오늘도 한우로수와 함께 멋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청하신 곡은요, 이후에 너는 나의 별이야, 도요한의 늦은 안부, 도유카, 웃어 넘기기엔 너무 사랑했던 너라. 네, 이렇게 신청해 주셨어요. 함께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희님도 내일 출근을 한다고 하죠. 그래요. 출근하시는 분이 많죠.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투표 꼭 하시고요. 참여하시고 그리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들 노는데 나는 뭐야? 뭐 이러지 말고요. 그래도 즐겁게 네, 다녀오시기 바랄게요. 마음이 왜 이러는지 네, 신청하신 곡이요. 도영의 마음이 들리니 크게 미스 그리고 이수연 씨의 연애 편지 세 곡 올려주셨어요. 함께 듣도록 할게요.

우리 이니언니다. 이니언니 안녕하세요. 네, 아연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네요. 이제 갈수록 민원분들이 많이 안 오셔서 업무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네, 그럼 좋은 거죠. 그쵸? 그동안 많이 바빴기 때문에 좀 이제는 조금 한가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더욱이 비까지 와서 더욱 민원인 분들이 안 오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갈수록 안 오지 싶은데요. 지원금 받으실 분은 거의 다 받으신 것 같아서요. 오늘 내리

내일은 맑을 것 같고요. 부산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룸메 언니 병문안 가게요. 네, 룸메 언니가 왜요? 어디 아파요?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언니 내일 투표 잘 하시고요. 선거날 잘 보내시고요. 하루 쉬어서 좋네요. 그쵸? 막 뭐 엊그제 쉬었는데 또 쉬니까 또 좋죠. 쉬면 쉴수록 쉬면 쉴수록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럼 직장생활 안 하면 되지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건 또 안 되고요. 네, 사랑합니다. 이니 언니 하트 꽁꽁꽁 하셨는데 우리 아연님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선거 잘 하시고요. 네, 신청하신 곡은요. 한로로의 입춘, 범진의 나무가 되는 중, 지하의 사랑 참. 네, 함께 세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연님 사랑합니다.

네, 어릴 때는 휴일이 오면 신났고 어른이 된 지금도 휴일이 오면 신납니다. 결국 사람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엔 늘 놀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은 늦잠을 잘 계획을 세운다는 그 정도?

네, 제 시간 마지막 우리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네요. 언니 안녕하세요. 시간이 정말 잘 가네요. 날이 덥긴 한데 에어컨을 켜놓으니 살짝 살 것 같습니다. 내일은 선거날이라 선거하고 또 염색하러 가요. 하나마나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잘 들어요. 네, 우리 흑장미님은 헤어스타일이 머리가 좀 이렇게 길어서 염색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긴 해요. 왜 이쁘죠? 왜 안 이뻐요? 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했고 내일 투표하고요. 그리고 염색 예쁘게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김창민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죠. 성시경 씨의 나의 하루처럼 케이윌의 사랑이 시작되어 이렇게 한올의 넌 내게 사랑이야.

이니와 함께한 가요 풍경 주말 같은 화요일 네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 더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쉬고요. 모레 목요일 9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여러분 잘 자요.

어제 날씨를 보니까 비가 올것 같이 날씨가 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비가 오나? 아, 비 오는 거 싫은데. 아, 짜증나. 내가 밖에 나가려고 하면 왜 비가 오는 거야? 이러면서 날씨를 딱 봤는데 맑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더운 날씨, 32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와, 죽었다. 제발 시원하게 입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오늘 불의 지옥에서 살아왔습니다. 완전히 그냥 찜질방 보다 더한 예. 제가 지금 어제 4시부터 지금까지 눈을 땡그랗게 뜨고 있거든요. 눈을 땡그랗게 뜨고 있는데 24시간을 한번 채워보려고요. 24시간을 한번 채워보면 땡그래질까요? 아니면 찌그러질까요? 예. 아, 날씨가 정말 무더웠어요. 불쾌지수가 팍팍 오르는 소리가 들릴 만큼, 예, 날씨가 진짜 더웠어요. 이제 더워질 날만 남아있는데, 올해는 장마도 일찍 온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쪼록, 예, 비 오기 전에, 장마 오기 전에, 미리미리 손 보실 분, 우리, 꽁치님, 비 새지 않게 미리미리 손 보세요. 저도 손 봤거든요. 손을 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도 좀 오래된 집이라서 군데군데 1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손을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번 여름에는 비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니님 방송을 끝부분부터 좀 들었어요. 들으면서 아, 이제 감기가 좀다 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항상 늘 건강하고 밝은 밝은은 아니죠. 차분한 항상 차분한 목소리 우리 이니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편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을 출발해서 1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쇼터문 올라갑니다.

우리 꽁치님께서 좀 피곤하신가 봐요. 잠이 살짝 오려고 한다고 하셨거든요.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잠이 살짝 오려고 하는 시간이네요. 저는 커피 한통 마셔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요, 좀 달달한 커피가 좀 땡겨서, 저도 믹스 커피 타왔어요. 그래서 마시고 있는데, 기분이 살짝 좋아진다고 해야 되나? 업된다고 해야 되나?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당 충전을 하면 예, 기분이 좋아진다고들 그러잖아요. 딱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커피가 오늘따라 유독 맛있게 밥보다 커피가 더 맛있어요. 좋아요. 오늘 종일 아무것도 안 먹진 않았어요. 새벽에 밥 먹고 그러고는 진짜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집에 와서 믹스커피 한잔 마시니까 정말 살것 같고 왜그 꿀맛 같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꽁치님이 커피 한통 마셔야 할것 같습니다 하는데 아까 그제 느낌? 커피 한잔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내일은 비교적 부담이 적은 날입니다. 죽순을 따러 다니는데 이제 수확량이 확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피로도도 거의 안 쌓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뜨거운 명태국을 먹다가 잇몸이 데인 상태... 그럴 때는 아이스크림을 얼른 물어야 되는데... 엄청 따갑겠다. 당분간 뜨거운 거 드시면 안 되는데... 부어오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행복하고 포근하고 잠 안 오는 밤 시간 보내세요. 잠 안 오는 밤 시간? 제가 쯔마카도 얘기했듯이 우리 꽁지님이 잠이 온다고 해서 제 임의대로 우리 꽁치님 신청곡을 먼저 준비했어요.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은 아직 일하고 계셔서 음악 계속 듣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꽁치님이 먼저 주무실까봐 신청난도 조용하고 해서 후다닥 제가 먼저 꽁치님의 신청곡을 성큼 들고 왔습니다. 걔네 사랑해서 미안합니다. 이기찬의 어떻게 어반자카파의 노래죠. 똑같은 사랑 똑같은 이별 준비해 드릴게요. 우리 꽁치님 심으로 가면 안 돼요.

샤방 샤방한 우리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오늘은 방송 나올 때쯤 아마 퇴근하고 있을 거예요. 일찍 퇴근합니다. 너무 더워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제가 올 여름 흘릴 땀을 오늘 다 흘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2층 같은 1층을 한 3, 4번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2층 같은 1층. 와, 내려가도 내려가도 이 숫자가 안 줄더라고요. 진짜 오늘 많이 더웠어요. 근데 32도라고 했는데 실제로 느끼는 건 그보다 더했겠죠. 밖에 열기 때문에도 그랬을 거고 엄청 많이 더웠던 것 같아요. 집에 오니까 살겠다, 나 집에 가면 뻗겠다 이럴 정도였는데 반대더라고요. 이제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죽을 것 같았거든요. 거기에 도로가 너무 막혀가지고 차가 움직이질 않는데 정말 뒤에서 밀고 싶을 정도로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퇴근 시간 때쯤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도로 쪽은 뭐 어마어마하게 더웠겠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꽃미남님도 밖에서 일하시는데 아마도 오늘 너무너무 힘들고 더워서 좀 지치고 그래서 일찍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신청하신 노래 보람이 위에 행운의 부탁, 데이식스의 좋아합니다, 더너츠의 내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곡 전해드릴게요.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식사 만나게 하시고요. 밥 없다고요? 드실 거 없다고요? 오세요. 24시간 맥도날드가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배고프면 오세요. 밥도 줄까요? 밥 있어요. 밥도 주고 뭐 또 뭐 줄까?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아이스크림 요즘 새로 나온 거 있던데 그 뭐라 뭐지? 그것도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말만 해요. 예, 우리 꽃미남님의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이 시 같다. 너무 좋네요. 백지영과 유해승이 부르죠? 새벽 가로수길. 예, 이게 백지영의 노래죠? 유해승과 같이 부른 엠플라잉. 유해승과 같이 부른 노래는 어떤 느낌일까? 같이 들어요.

제가 고유진 씨의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곡이죠. 눈물 자국이란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고요. 그리고 신청란에 우리 황태자님 예 다녀가 주셨어요.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라는 곡. 이 노래도 명곡이죠. 이 노래 이승철 씨의 버전으로 예 잠시 뒤에 준비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 선곡으로 푸른 하늘의 노래죠. 오늘은 좀 신곡과 예전 노래들과 같이 믹스를 해서 올리고 있어요. 어디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푸른 하늘에 눈물 나는 날에는, 그리고 이승철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 곡 같이 이어서 들어볼게요.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늘호수 24

예, 우리 황 대장님의 신청곡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네요. 푸른 하늘에 눈물 나는 날에는. 정키의 노래 들어볼게요. 홀로 이해제 가질 수 없는 너. 최은빈이 부르는 바람의 노래라는 곡. 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23분이고요. 신청곡 나는 예 30분까지인데 25분? 25분까지 올려주시면 제가 마감선 그을게요. 철님 예뭐 하세요? 예, 정키의 노래 함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니의 가요 비타민에 막차 탑승하신 우리 귀여운 악마님. 반갑습니다. 아무 때나 탑승하셔도 되는데요. 누구든 가리지 않고 탑승해도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 오늘따라 유난히 더 신청난이 조용하니까, 예, 귀여운 엉마님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막차 탑승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래의 기억을 걷는 시간, 에반의 머리와 심장이 싸우다. 두곡다 예전에 진짜 많이 듣던 노래면서, 제가 두곡다참 좋아했던 노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포인트가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여러분들이 신청곡을 해주세요. 제가 요즘 들어서 깜빡깜빡하는 게더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찾아갖고 오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기다릴 수밖에,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예,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이라는 곡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예, 어느덧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네요. 이재훈의 노래입니다. 나는 반딧불, 10cm의 내 눈에만 보여. 도깨비 OST 곡이죠. 그리고 김보경의 기분 좋은 꿈을 꾸러 가요. 예,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분 좋은 꿈 꾸실 거죠?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투표 날이죠? 여러분들 투표 잘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하루 쉬었다가 예 4일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꽃미남님, 꽁치님, 황태자님, 그리고 귀여운 악마님 예 신청난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꼬맹이 쩡이님, 철이님, 꽁치님 선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밖에서 안에서 함께 음악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야기 나눠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엄청 떠들었는데요. 좀 살짝 미쳤나봐요. 미친 짓을 좀 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미친 짓을 해서 예 신청난을 안 오셨다 생각해요. 그쵸? 예. 저는 다비치의 타임 캡슐이라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하루 잘 쉬시고요. 그리고 투표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표, 소중한 한 표, 예, 잘 소중히 행사하시고요. 기분 좋게 또 만나요. 예. 편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로 시작히 나니었습니다. 쇼통 내려갈게요.

0: 뭐해?
1: 왜?
0: 아니, 내가 요새 좀 신경 쓰이는 애가 있거든. 근데 걔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 에? 그래서 네 마음은 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찬입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선거날이라 쉬는 날이죠. 네, 그래서 종일 제가 합니다. 저도 이따가 선거하고 잠깐 미용실 가서 아이 머리 자르고, 머리는 자르면 안 되죠. 머리카락 자르고 그리고 저도 염색 좀 하고 옵니다. 잠깐 자리 비우겠지만 그 전까지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 다녀가시면 사연으로 전해드리고 또 이따가 갔다 와서도 멘트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요.